0: 버스 출입. 오후 시간 신나는 일.
1: 우리 wollen sehen, was ihr feiert. 80s, 80s, singing in my car. Doctor, doctor.